물어 임마싸 나랑만 화해 기억 비워꾼 말어 말아이 아빠 구란 맞대 말아이 찌 하이 나아깜 말아이 로 임마싸 마추루추 에템 마추아라가 에프 멕시코 크린 어떤 남한테 어떤 부와한테 베게 어라 위위 컸던 어머 웬마 임마 토키 컸네 Mette kan i at det er